아주 간단하게 선일 아주 그저 트랑실가서 웨슨트 마운틴 시드 하우 에돌리스키 아주 아 디시데 아주 아스기안 키드 하나다죠도 비싼도 나다 할틴도 나다 네돌리스 아로 디 베니아타 아드에야 헛인데 아로 인더타 니게슨 아르비케 아드에야스토 나트키니 나다 알네다네 에시 아르 나다 네돌리 사토니스키 투스틴 아드에야 나다 키돌리스 아조 샤다 아토에 아프트 스테이트 에 슬라타 스트랑힐 케르트 에야 나다 데 욜트 올리스 투스 도트 리즈 비어 아르나트키니 에나즈니 돌리스 디 에스토 아 하나나트 에 돌리스 Osgia da hana da alzio robits ando na da altin do na da dne do lich hilch do e kut e do lich hato nil kidin yeish la din ado e an da al ki do lich shada ato e apt steht eish la datsis tran chil kidot e an na da ni yol do lich din yal biga ajan altin in alne da ne e dit e ajit e a hut e do lich di penyata ajit e a strada do Ashtlatin do ba a strago ol kilata arit ean chi chai a arodi i angin chi innat ato lishgid ea tis ridona din dingo ol kil arit ean chi ea innat ato lish e arit ea hud e Nige stradino ashtla kuit ea nal kido lishgid do nilkidi e arit ea hud ila Here's the latest weather forecast for the Uisintra Mountains today. Partly cloudy with isolated showers and thunderstorm in the morning, then mostly cloudy with numerous showers and scattered thunderstorm in the afternoon, highs in the mid-70s, southwest winds around 50 miles per hour, chance of rain 70%. And for tonight, mostly cloudy. Scattered showers and thunderstorm mainly in the evening, lows in the lower 50s. Southwest winds around 50 miles per hour, chance of rain 50%. And this morning the sun rose at 6:05. The sun rose at 6:56 a.m. and will be setting this evening at